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소문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0: lifting up Jesus Christ 24 hours a day. HopeRadio.net and T8WH, Palau.
1: 다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복음, 즉 하나님의 능력인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바로 거기서 비롯됩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능력을 원하십니까? 기적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 것이며 그 나라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으로 제가 매주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들을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주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능력은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대로 곧 주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늘에 계신 곳, 곧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도 이름 지어진 모든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주님의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사 곧 우리 곧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주셨으니 교회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방금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얻어주신 모든 능력, 곧 병자를 고치고 번영하며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식입니다. 세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해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지식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곧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사신 것, 즉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그분의 피를 드린 그 순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하며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원하십니까? 방금 기도한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 바로 그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기적은 바로 거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수록 우리는 더 큰 승리를 거두고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우리 주변의 온 세상이 혼란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이 교훈들을 살펴보며 그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아버지께 자신의 피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얻고 마음에 새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누가 우리를 축복하셨으며 우리는 무엇으로 축복받았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여러분을 위해 얻어낸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피를 드린 일이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셨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그 제물을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을 위해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지난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존 캐퍼는 여러분을 테스트하여 오직 여러분을 테스트하여 다니엘의 피를 테스트했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대신하여 심지어 여러분의 원수를 대신하여 그 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 그리고 그분의 피를 드리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피를 드리셨을 때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설교에서는 성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화란 무엇일까요? 꽤 거창한 단어처럼 들리고 마치 옛날 종교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용어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화란 하나님께 구별되고 분리되며 헌신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는 구별되고 분리되며 헌신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그분의 피를 드린 것을 통해 여러분이 성화되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 역사에 대해 조금 알아본 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칠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날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다른 날들과 분리하신 것입니다. 그 날을 성별하셨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7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지시하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모세가 성막을 온전히 세우고 성막과 그 모든 기구, 곧 제단과 그 모든 그릇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다른 모든 것에서 구별해 내셨습니다. 분리하셨고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막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산, 즉 한 장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2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백성이 시나이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산에 경계를 돈을 세우고 거룩하게 하라. 다른 모든 산과 구별하여 분리하고 봉헌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산, 즉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절차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구절을 일일이 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거치게 하신 절차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제복과 기름 부음 받은 기름과 속죄 제물로 드릴 황소와 수샹 두 마리와 무교병 한 바구니를 가져와 온 회중을 회막 문 앞으로 모이게 하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확히 행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 물로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 후 모세는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모든 기구들로부터 그들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들을 봉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를 기름 부어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거룩하게 하셨고 아론은 그 기름으로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그들을 분리하고 구별하며 봉헌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로 쓸 황소를 데려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 황소에게 옮기셨습니다. 그 후 모세는 황소를 죽이고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에 바르니 제단이 정결해졌습니다. 그는 제단 밑부분에 피를 뿌려 제단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 제단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그 위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는 제단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 후 모세는 번제물로 첫 번째 수향을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향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후 모세는 수향을 죽이고 번제물로 그 피를 다시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향을 가져왔습니다. 이 수향으로 그가 무엇을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성별의 수향으로, 즉 봉헌을 위한 수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향의 머리에 손을 얹자 모세가 그 수향을 죽였습니다. 그 후 모세는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오자 모세는 그 수향의 피를 그들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주었습니다. 모세는 그 피를 제단 주위에 사방으로 뿌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온 회중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을 따로 구별해냈습니다. 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봉헌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중의 나머지 백성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성별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지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새 언약에서 우리는 그 새 언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흘리신 그 피가 너무나 완전하고 순수하여 그 피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 피의 능력입니다. 그 피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드려졌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드려졌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봅시다.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 제물은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계스코 구사갱 이야기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주었습니다. 보라, 너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오 하나님, 그분은 첫 번째 것을 제거하셔서 두 번째 것을 확립하시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은 보라,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팅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고 단순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 완전하고 순결한 희생이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 봅시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린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 영원히 단 한 번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린 제사를 통해 단 한 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우리를 위해 드려진 단 하나의 희생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따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헌신토에요 썸데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요 썸데이. 이제 11절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죄를 결코 씻어줄 수 없는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그 제사는 그들의 죄를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죄를 덮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따르면 이분, 곧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드리신 후 그 제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몸과 영혼으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단 한 번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과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오늘 저지를지도 모르는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스까? 처음부터 스커트를 아스는 분이기에 여러분한테 미래에 지출할지도 모르는 죄에 대했던 대가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사의 완전함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드린 후 그 후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 이 구절에 담긴 능력은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곧 여러분을 대신하여 드려진 단 한 번의 제사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분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단 한 번의 희생. 여러분을 위해 다른 어떤 희생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듯이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희생, 영원히 유효한 희생입니다. 이 단 한 번의 희생은 여러분이 저지른 죄, 앞으로 저지를 죄, 심지어 미래에 저지를 죄까지 모두 덮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까지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희생 제사 덕분에 하나님께서 큰 막대기를 들고 오셔서 우리 머리를 내리치실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드린 그 한 번의 희생 제사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구별해 내셨고 따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피를 쾌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께 그 피를 드렸을 때

0: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분리되어 뽑혔습니다. 여러분은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친구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아론보다 더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론은 단지 자신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죽지 않도록 성별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드리신 그 희생 제사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피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것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도 일세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너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거듭났으므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 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구할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구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 지금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입을 벌리세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뱃속 깊은 곳에서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그 언어가 나오게 하세요.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방언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1: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

0: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1: Music on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

0: 안녕하세요. Come Alive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프 메리베스 잭슨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과 이 방송국을 지지해 주시는 모든 충실한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호프 라디오나 Come Alive 방송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www.hoperadio.net/기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얼라이브에 기부하고 싶으시다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되 반드시 컴얼라이브 방송에 기부하고자 한다는 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이자 제 친구인 뎁디 이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녀는 충실한 청취자이자 후원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곁에서 항상 응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했는지는 오직 하늘만이 아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감동을 받으셨다면 comalive2z37@gmail.com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가족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삶을 드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한 죄인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기뻐하며 하늘도 기뻐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서를 통해 방송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임스 베드로 전서를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을 놓치셨다면 스포티파이에서 메리 베스 잭슨의 Come Alive 방송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이 방송을 들어주시고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반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방송을 몇 번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은 치유이며 생명이며 빛을 가져오고 생명은 몸의 치유를 마음의 명료함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생명과 명료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제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 편지를 모두 여러분이 건전한 사고를 하도록 격려하고 상기시키기 위해 썼습니다. 과거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우리 주님이자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명령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비웃으며 자기들의 악한 욕망을 따를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가 약속한 그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모든 것이 창세 때부터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생겨났고 땅이 물에서 그리고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잊고 있습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당시의 세상도 물에 잠겨 멸망당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하늘과 땅은 불에 휩싸일 날을 위해 보존되어 있으며 심판의 날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시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인내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이며 하늘은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천체들은 불에 타 없어지며 땅과 그 위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처럼 소멸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며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 없어지고 원소들이 열기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를 고대하고 있으니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으며 주님과 화목한 자로 드러나도록 온 힘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이 곧 구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모든 편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들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무지하고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이 다른 성경 구절들을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하는 대로 왜곡하듯이 이 부분들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미리 경고를 받았으니 불법하는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여러분의 확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오히려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지금도 영원토록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2장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2장의 시작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그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나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 편지를 모두 여러분이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격려하고 상기시키기 위해 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건전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수가 다가오면 진정한 전장은 바로 마음속에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녀가 Our 마음의 전장, The Battlefield of the Mind 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녀는 심지어 사람들이 원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주제를 다룬 성경 주석서까지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잠언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녀가 이러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녀의 책을 구하시거나 온라인 자료를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말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신약성경인 로마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이어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지금은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조상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여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참되고 올바른 예배니라.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곧 선하고 기쁘시며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건전한 사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직선입니다. 보시다시피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기분 좋은 대로 하면 되는 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할 때 그분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건전한 사고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설교자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매주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준다면 그들은 훌륭한 설교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고 모일 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를 다음 부분으로 이끕니다. 거기서 주님은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요? 우리는 이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대체 언제 오나요? 재림하신다고는 하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는 의의 설교자였으며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비가 올 테니 준비하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비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우리도 구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저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배웠지만 때로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나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 5 절에는 토마스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여 스스로 찾아보고 주의를 기울이며 성경을 직접 찾아보고 성령님께 여쭈어 보세요.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이 성경에서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자가 바로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왜 저자가 이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그 말씀이 뼈와 골수를 갈라놓을 수 있을 만큼 깊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며 여러분을 묶고 있는 밧줄과 같은 것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 속까지 파고들어 우리의 몸과 영혼, 영 그리고 마음의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베드로가 노래하듯이 그는 우리에게 건전한 사고를 하도록 격려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원수는 그저 우리를 괴롭히기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롯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영혼이 괴로워하고 시달렸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정신적 고통을 끊어냅니다. 모든 정신 질환을 끊어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끊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전한 사고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애를 온전하게 애야 온전하시려고 죽으셔서 죽으시 애 온스타오미 이더리스다. 그분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병과 질병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얽힌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으니 우리가 정신적 고통과 질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게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운 계획을 내가 안하니 이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며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계획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나타나서 이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첫날과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지만 9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더디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느림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인내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멋대로 행동한 것을 죄송합니다. 모든 거짓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했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인내심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들어가셔서 마귀에게서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Come alive EZ 37@gmail.com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T8WH Palau, Hope Radio Angel 5. Continue listening all day long at hoperadio.net.
2: T8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8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